혼자기냐. 아, 아미의 피드라. 다이금, 아, 녹사라티 산리도야. 알리드비, 사마시아, 엄마, 봐요. 다시로 생각보다 가니, 걷니. 아미의 수학. 아추? 에드비라 가드기 보는 사람, 남았어, 아추? 알로? 아, 텔레폰 선발가 마사키.